차근하가 작년 5월 다른 날에 땡도었다고 놓던지를 아니 언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누나

빛을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울어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귀꼬리 나는 뒤를 이별하고 악루성어 기서 울고 그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 안부리 부려이기라

검준 당두 헌다. 당두를 당두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같이 비를 난 쏘건다. 밭 감고 돋다로 그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.